0: 알고 있든 언제나 내 맘 너에게 있어. So baby please don't feel like a burden.
1: 원하지 마셔 원하지 to call 볼로볼로니 나때 지마타크도 타타 one chance Mr. Yellow 그는 hard love 키미 노데요 아시다 에르노 더러카 나세마다 忘れないんだ 最後に教えてくれた 戻らない幸せがあること

0: 누구 있든 언제나 내 맘 너에게 있어. So baby please don't feel like a burden.
1: 원하지 마셔 원하지 to call 볼로볼로니 나뜨지 마타케도 타타 one chance Mr. Yellow 그 hard love 君 노대요 아시다 에르노 다로카 나세마다 忘れないんだ 最後に教えてくれた 戻らない幸せがあること